0: 어, 배안이야, 미국 가다, 미국 가다, 화이다!
1: 이따, 어, 이따!
2: 오라! 나이, 나이, 나이, 구르, 구르, 구르고!
0: 로바라고, 까만 전에, 미국, 팔레트, 버가리, 버나서, 키워, 바라게 했어!
1: 또, 진리가, 마치 아르라이트, 너, 여, 버스, 아르다!
0: 너도 사지요, 호빠를 풀어, 사지요, 안 보니!
1: 아미도 깜부, 어라, 안 쓴, 샵딩, 좀!
2: 이날부터 로바이 온난이 아세이 믿어서!
0: 바로 됐다니 이래 켈리 어디 봐라 도어리 봐라 기대 아래 켈러 뭐다
2: 켈리 뭐다
1: 켈리 뭐야
0: 켈리 뭐야 아래 아래 어디 켈리 아래 어디 켈리가 맞죠
2: 뭐 뭐다 기대 아래 아니요 아니 라이자
0: 뭐다 라노 에스 보리만 저러다
1: 거장이 봤니 뭐야 또 키차
2: 기대 뭐네 거장이 라디자 너도 라 산에 라니요
0: 뭐다 아들이요 바로 신나라 아래 올라 출지 아래 라노 뭐다
1: 뭐다 사라 에스 봤니 기대 아래